저기 CNN 거든 MS 나올 거든 블레드 보지 근데 티켓 다 기대가 가지 없어지 더고 뒤 건드리고 더고 이렇게 건드리기 때문에 뒤 건드려야지 이제 근데 나의 티켓이 가지 심이 가려지 건드려야 건드려야 이렇게 이제 뒤에 기지 프레지던트지 이게 뒤에 기니 된데 또 심이 가려지 건드려 컨스티튜션 가지 상지 자사 트레지 이제 이제 뒤에 뒤 건드려 건드려 이렇게 잘 착니 가서 그때 President Trump la ita sikori ita tati ndere ki ita fong ki asa ita sikori kundi nile rajima ji kundi naki sikri ta ji kundi naki sikori tue ji kundi haus kagi ti ndi rajima kagi kati ndi la ji kundi naki naki sikri kugi ti uza ngiti ji ki sikori fake news kundi asa ki ti ndi kundi la kundi wala ki ji ta ami ji ki kusengi ti ndi la chachi kugi ta ki kago ndi la ji 근데 1812 메촌데지 캔다 그 거니 큐니 테가니 츠고 큐비 아그리 1812 상데 큐나 투자기 서브 메촌데 데 캔다 그세티아 딘 거니 투살레지 마카니 메촌데지 큐가라 라고니 차스네지 뉴욕에 티 큐사이지 세 사티게 타자지 담에세니 케 인터뷰하시나 큐비 카틸랑디아라 카고 인디지 메촌데 코이지 인디아고 투에지 나세 콘콘디 츠규이 아오 릴랑데니 덴디 다 카고 인디 이제 카티아 키지 인디 1812 도 에산 노테고니 캬레 메촌데 코에세 콘콘디 츠규이 아기디 다지 캔다이지 뷰로 치프 마티나스 스테븐 그리드나베지 다시 거기 모셔서 거기인데 에 되는 게 그때 원래 내가 이제 됐다고 좀 근데 이제 세세 좀 없이래

제가 세서 지원 타는 일이 이제 지금 이제 그때로 이제 세서 지원 그들한테 이제 근데 사실 이 사사 그 주니가 기원을 쓰려고 이제 선대 사실 이거 더 이제 들었다 놓고 그 그때 오자도 이제 캔다 대지 된 헐큰디 없으니 더 이제 이제 헐큰이 이제 특큰 거를 제가 소사사가 뒤에서 소창이 된다고 나도 그때 교사들이 저를 시커넥션을 켜내진 뒤에 사이즈 이식을 흘린다고 Truth and Reconciliation Day 게치지 National Day 성제 딘데테르죠 이제 진지 진다 세야 지게다 이에사 그 뒤에 그 뒤에 지 더 시간이 생겨라 이 평화를 일어선 때가 이제 더 싱크리오즈 데카론디 그뒤 대내지 immigrants 가능해 조직이 디컨디에 키타 시데 유니크 했다고 어떻게 그 인션다 시컨디 그 고생까지 유니크한디 차리 그거는 일단 그 안데 산에 지금 리송에 이제 그디 이제 때는 단 다산 그게디 고생이 시컨디 그 이제 voice of peace conference 그디 시컨디 컨디션 지금 이제 시커 어딘지 마사지 때문에 그 대작이 그 이제 때문에 시커디 창의한다든지 윤다고 실례지 제 컨디션이 더 좋다 친구들이 거기 처음에 체인지고 된 때문에 단락티고 된 그 컨트롤 안에 그 아그리 시간이 addictions 그자기 이제 좀 어려 키트는 신나게 이제 컨디고 전 홈리스에서 시커니 컨디 가자고 이제 시커런 뒤에서 때문에 이따 싱글리브 자샷 이때는 그 다시 컨디고 아그리 그 큐빈 쇼고 저 그제디 제 그래서 언제 선에 지금 리선에 있는 얘기지 이때 시커니 되게 때워서 또 시커니가 위에 대거리 신나지 이제 나의 출세는 이제 폴 앤드루지 이제 사이지야 티야 이때 신다 커니지가 구해 대해서 시커니 트림스키지 이제 데스가 세우지 커니지 Tiens, je suis tout en disant que vous avez aussi que les thèmes stagiaires et que vous êtes amis, c'est aussi que vous avez changé de côté. Même quand je suis aussi que vous avez changé dans les yeux, que vous avez créé un peu de temps, je suis dit que vous avez dit que vous avez dit que vous avez dit que vous avez dit que vous avez dit que vous avez dit que vous avez dit que vous avez dit que vous avez dit que vous avez Quand on dit les choses qu'on dit, quand on dit « self-government » dans le secteur qui était là, de la sécurité de l'intérêt, de la sécurité qu'on dit qu'il changeait les yeux de la chambre qui dit. Quand on dit que les gens qui ont été dans le secteur, le birth of the basket zone, et la sécurité qu'on dit qu'on dit qu'on dit qu'on dit qu'on dit. Et la sécurité de réconciliation, c'est-à-dire dit, dans le secteur qu'on dit qu'on dit, セナセレツァルセンガルタコディエテティコディエキテナゾルタシコディエケガランダルニテラトマトセクリリューザシュテナカタテナクエタコイテコディケグネショウグウザクウセヘガルゲンダラジュリカンセルゲイシンダタシタウギュレゲネコディエリレコメンデーションズガリア

그게 생각인데 그게 있던데 손에 지금이 손이 건드려 때문에 나 계좌가 되어 시간이고 그게 쇼나지 시간이 그게 아가니 그자이 다시 레이저 같이 컨디큐스 같이 마셔야지 일단 그리 다시 인데고자 저희 텐데로지 나인다이 너의 컨디오 큐진 쇼나 그 그것이 해외인데 컨디오 컨디오 들으시고 큐진 큐진이 쇼게디 그자이티 근데 세슈라이티 유디소타 그톤 데도자기 스키오젠 카탄데 스티진 다우트 타네 이카이 그이 거기 그이 지역이 그대로 내려라 뒤에 선너 때 거기 그 November 중에서 그 당시 데이트 세미 타임스 때 떠나기 이 거기 거기 내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나셔야지 안테리오가 자주 그 저와 투어진 시태 그지 프로빈스 프리스 콜롬비아 그 자주 캔다 태고 있는 그 사실이 이제 프로빈스 아주 그 데일리 세이빙 타임스 계속 마사기 티하고 저기 두할 두할 단 November 단게 이제 사제 세사제 센터나 저기 가지 그 그게 제가 이렇게 티 이제 그 티나 대체 June에서 November First 계산 사제 단게 이렇게 티 이제 시 강의 책에 이제 뉴욕 그 타니아 그룹인데 티티 카테리 이제 어케 칸고 틴데라 이제 그 에스텐 그 에스케라고 틴데 이제 테티 카테리 그 타일랜드에서 이제 그 도자 사제타 이제 라콘데 이제 텐그더이 틀리 에사지 메자 에 테크한 데아니 데 칸데 콘제 츠윌러 사티 사제와 타니 에사이테 그 테티 슈라지 테티 사제와 타니 에사지 그라다 그 크네테지 그러다 크리스티가지에 차인 내가 그 사티에서 대화하니 예상이 이제 근데 그런 소스에 대해서 이제 이제 괜히 투지 이제 컨트란디 타인성의 그 위치가 아닌 뒤에 이제 그 카테미니아 리즘 다루 그 그지 사티 스케타즈 이거는 이제서 그 하탄스 그 카슈타즈 이 컨디 카우티아 일렌데르 카네지와 리니덴디 그래서 저한테 계속 해서 그 새로운 게 여기 지금 되게 다시 건드리 페이스북에서 원스테이지 다시 저한테 되게 어게서 사이 그 처음에 그 지금 이 안을 전에 내가 그 내가 그 뜻을 생각해 주는 게 되게 전에 내가 내가 가서 준다는 나 그래 오게지 다시 Kuchin Travel Council에 대딘 카이티아리 플레카이 탄테나리 티가니 카이티아 가디아리 2000 August 그나 2000 고차진 다나 기타 칸디아 2000 고차진 다나 기타 고도나제 기티아리 테 테니 안데 테 사이티 그나 테자이티 지아티아 고 몰게라 코르 티지 안데 칸디 코르 그네 텔레 칸디아 사이 이테스 진다 사이티 테 카슈 August 고차진 사타나 게 칸디 카슈 자 카슈 근데 소타 타 산티 산데서 그 그저 신경이 때때 에너지를 쌓아 기디 그때 이제 세리 캐리 클루샤 유지론데 테티아지 니타 크친 퍼스트 네이션스 그 타던 산데 에티 코 디콘디지 코치나지 테키아미 코나 테자게 에티 콘디스 헤네즈 그게 더 콘디스 사지 그 동안 시작할 때 그 인천이 되는 적이 있고 그냥 저는 미리 어디 거기 그 틴데레 주주 더시드 틸리 거기 그 틸런 리어지 그 준단단 다게 아케티 그디 테탈게 아게스 카이자 산투탈 우제 산카슈 나제 티에기 디반도라지 테탈 그네 제 티에기 티에기 그 티제 티 거기 테레 거기 쿠르 그네 테레게 디반도 그 준단단 기자 거기 이 챌린지 캐릭터 루스 런디지 이제 카우팅 이게 뭐야 전 텐디 에티온디 아이티 네트 또 지금 군디라운데 세세 좀 없이

0: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포트 얘기 가니 위다 핵라이 대전 이들아 소단케 키니츠라이 프리스쿨 같은 스쿨 스카라케 스키레이 때보다 고가 손바니 키다 타이 language message야 엔다 그렇게 때 크이에 과거 캐네 태고다 이 고가 손바 왈라 클루 손바 솔라인 텔라 클루 등 히크렛 엔데 잡나 켈라니기 이 스쿨라 프리스쿨 데이처 칸 알라케다니 이글라 하 타임 솔라인다 에그스에 인듀시 last year, had this year, heritage, Canadian heritage funds, gula, ata ni yada I gula, alaida, thank you, guzi, in guza, in, senat ete he, gula be he wala, ami, kani, dana waki wuke te, kani, gwa wuke te, or, meeting kani te, guzun zu gilang and I did a got blah somebody that me killed da in the gal it's a da and say in the last in music meetings at the last week and I see so between da tani un tag then ke then I work it they can go get there go with gonna ta I galakata come kit on the dega 하는 것 중에 제가 한다. 이 아시스 게르스 때 인듀싱 디저 델레네 유니버시티 오브 알버타 저는 미드미웨 마키 타이트 이시 단위 단아와케 데네케 데네케 과거 중에 때 클래스룸 라인데가 이가 다음 커넥터가 in duhe sa chohe and then march by logusa 6 months course on tada march gusa dang
1: Eta
0: gusa
1: e course
0: da
1: ha
0: linguistic tita linguistic training my University of Alberta
1: o enta e ye ene kula map program ko kela tani
0: Oh, ha, na program gula, ha. I gula, a key e. I did a language, see, but other, e sin e is a federal government, sumba gole, and I didn't get a langun pa. And I did a official language board grid there. 이 아이오네 세카일라 데니케 국 에스리과 인디지니스 거버넌스 데니케 인어 아포인트 국이 인데 데 아이 보츠 차나케데 아이 갤럿스다 카니 구세알스다라 이굿 카파 던데 유어스 어고 국 에스탈라 인데 소츠 인데 호이 then I work at Google the Shagos and attach a mentorship he did. So she's the other that that's how was an attack on it. He came like a leggy and he go like he and he said in a whole year and on the key the track you can go can attend go like and he said I know it came in the every year and he said I know okay in the young nurse, okay, young nurse, is in the office, I know, then it's crucially, other does it, and it's a young guy that goes okay, that do lend the coke letter, and got a started today, and other cool show can attack a music partner up again, a music, it is in the show can attack. Hours again, and that hours on the good night, people. That's
1: a
0: how
1: membership, a mentorship program. Yen,
0: mentorship program. Yeah, allegiance. February Queen, the lucky about every year. The night is Ami Kanyos and when the